하이는 카랑가 어는 도구마리 자마대하니 카랑가 하나롭사르 사파니 카나바이카 따로 카나바이는 너버뜨바니 꺽 너버뜨바니 꺽어 서금바라니 부스강 담누이 시브리오 사이만자카 너카오 수무이 동가노 대와티보 기사미사 클라이아노히니 사이만자카 Tinini tumarewa tangano 32 degrees Celsius, samarewa 26 degrees Celsius. Miani tumarewa 31.7 degrees Celsius, samarewa 25.2 degrees Celsius. Nobaro tehukuni bangmari 96%, kamawa 78%. Hojak tini pungo watipaika 3.8 millimeter. Hojak hajaka gabangma kisisa amsairago. Gabanka Bati Paimanohini, Obrebishingos Hazaka, North District, Onokuti, Sepehizola, Gumoti District,

야기 기적 마상리 야기 기적 마상리 야기 주주 마상리 야기 주주 마상리 마야선 살랑하네 바보선 살랑하니 목걸바에 누게 콘주 그나마 꾸부다 여름 시도

않거나. 아, 성전형? 키르 데브르마바의 소키니 데브르마 레차파니 레차쿵 크라베카 아카스파니 코르탈라 타부크나바에는 샤타린 데브르마니 크랑거 레차쿵